0: 모두나 그대 모두나 단수의 파리 아코르디
1: 아코르디
0: 이 모두나 가발 스마 모두나
1: 스마 모두나
0: For a reason you're born.